스포커 퍼기커라 자푼 나이쿠다 러갓 풀라우 사바 마참 빈도 니투 카바라긴 차리타 메디야 커런시 마스링 잇 벌레샤 러비 마할 다리 루피야 랜 빌라우 더윈 버 마참 워